0: 아니 바닥 이렇게 바닥 이렇게 말해? 아래까지 그 나의 입이? 우리 몰도 세히?
1: 하이 하이 말 달라 미리 풀지 마치고 아래 수노래 로고 수노 말 달라 말 달라.